So check out weather, get ready to the beach. Oh, 습도는 120%.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지.